0: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 천자가 바뀌면 신하도 바뀐다.
1: 아니 그럼 저도 전출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사단장님 삼각산에서는 아직도 전출 중입니다.
0: 이제 우리랑 상관없잖아. 기회 있을 때 가야지.
1: 사단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 여기 남겠습니다.
0: 187연대 특수부대 일망 타진된 거 너도 분명히 조사받게 될 거야.
1: 알고 있습니다.
0: 중국군 탄약창고 폭파된 것도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삼각산으로 반격해 올 거야.
1: 놈들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우린 이미 7개의 대전차 갱도와 5개의 주둔 갱도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우린 이미 70개가 넘는 화점에 완전 무장한 4개 중대를 증강해서 놈들이 돌격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치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0: 그거 나도 알고 있어.
1: 그럼 가시기 전에 제게 2개 중대 병력만 붙여주십시오.
0: 야 김중령,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1: 존엄 때문입니다.
0: 뭐?
1: 오직 중공군의 싹을 잘라버려야 우리가 미군에게 진정한 존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존엄이라. 미국 놈들한테 그걸 바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
2: The advance party took two Chinese tunnels and an arsenal. Good job. Guerrilla operation seems to be working well.
3: But they're all dead.
2: But victory is on the horizon. I views two divisions, over 300 artillery pieces, over 1 million rounds of shells, and over 2,000 sorties for this two tiny hill. And now I'm just one final touchdown away.
3: Sir, we've sustained over 10,000 casualties, including over 5,000 U.S. soldiers alone.
2: That's why the victory should belong to U.S. Army. I don't want the South Koreans steal our glory.
4: Sir, General Clark on the phone.
2: Van Fleet speaking.
5: James, I'm here with Brigadier Bowen of the 187th Airborne Regiment.
2: Oh, sir, it's a little misunderstanding. I'll explain to him.
5: Look, he said he wants to put the Chinese rats back in the tunnel.
2: That's interesting.
5: Not only that, but the withdrawn 7th Division wants to come back too.
2: What?
5: It's the most critical moment of the presidential campaign right now. Operation Showdown, or the Kim Hwa Offensive, should not just be a bargaining chip for the negotiation table, but a bargaining chip for the Democratic Party's re-election campaign.
2: Yes, sir, Commander.
6: 志四和兵团现在已经同意了我们30号反击的计划，就是苦了我们的战士呀，他们还要在这再坚守2天。
7: 老崔，再拖给你2天行不行？不行，让我们20-9师来打。
6: 费了这么大劲争取的2天，怎么可能让给你吧？军长，前线的战士都支持30号再反击，大家都不想再重蹈23号的失利。
7: 张先阳，有。 我令你率86团87团参加上甘岭战斗，再调3个营的兵力抢运弹药。
6: 是。
7: 肖正志，有。我知道你们44师早就按耐不住了，但是既然我们把这场仗交给了45师来打，那我们15军全军上下必须支持45师，我令你率部队进行正面反击作战，以钳制西方山方向之敌，减轻45师决定性反击的压力。
6: 请军长放心。
8: 此时四师一定全力打好北河，服从大局。
7: 崔师长，现在十五军全军的老底儿全压在你们45师身上了，回去一定好好的研究作战反击的战术，不能辜负全军的信任。
9: 45师坚决完成任务，不恢复阵地，不停止战斗。
7: 好，同志们。 上甘岭战斗一时结束不了，我们夺取阵地之后，敌人一定会发动猛烈的反击。十二军的后备力量马上就到了，我们十五军绝对不能把一个烂摊子甩给人家。西哥。
10: 反击动员会就差你接待李副连长了，你快来吧！
11: 你瞎说什么呢？段副连长他会回来的。
10: 可现在离反击开始也就8-9个钟头了，他还能赶得上来吗？

0: 아,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그거 왜 맨날 여기 와서 하는 거야?
1: 아, 윤 대장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나 허리가 안 좋아. 아, 동지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
0: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 봐 그런 거잖아.
1: 아니 뭐 그게 잘못됐어? 아,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하고 당했어. 밤에 진지에 있는 거 위험하다고.
0: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 넌 군인이야, 군인! 죽더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골 날려버렸어.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 놈들은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해서 분명 야간에 탄약을 옮기려고 할 거야. 당장 진지에 돌아가서 공격할 준비해.
1: 형, 하지마, 내가.
0: 다신 도망칠 생각 하지마. 미7사단 31연대 배일대위가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
1: 알겠어. 내가 더워.
2: 동료们, 동료们, 咱们那个伤员啊, 一批一批的往下撤啊。 咱们轻伤的先护送这个重伤员往下撤，明白了吧？明白。对对对。指导员，你这不指挥战斗，跑这干啥来了？
3: 过来看看。
2: 塞边去。来来来，我先扶你上。
3: 慢点慢点。
2: 没事没事没事。
3: 哎，你看吧，这伤啊，得到后方医院去治。 所以您，拉倒地吧，下什么高地？后方医院才能治。轻伤不下火线，知道不？这就是轻伤不用下火线，伤重不重您自己还不知道。这两天走路都不利索了。
2: 我自己当然我自己伤，我当然知道了。腿脚不利索那时我不愿意走，那多年那厨子还能让眼给齁着。 你可别在搁这给我做思想工作了，你这思想工作做的呀，就跟那个外国那个面包似的，外文制包子，一点味儿没有。
3: 那可好吃了，
2: 没吃过呀。你别让我笑你。哎呀，真的，您就先下去吧，这伤啊早治早好，这些个伤员们，
3: 明天都能撤下去了。
2: 那这样。 明天我跟最后一个伤员一块下去，行不行？
3: 说好了啊，
2: 肯定的。

0: 사단장님 김중이 형 또 무슨 일이야?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딘가 특별해서 말입니다.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포격 다 멈췄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 자, 빨리 움직여. 어?
0: 사단장님.
2: 괜찮아. 어?
3: 마셔. 괜찮아.
2: 너를 놓아. 마셔. 아. 앉아. 어? 이발 진짜 오늘 쥐새끼 같은 중공군 때문에 먼지만 존나게 먹었다 진짜. 어? 아,

0: 소령 김인표.
1: 오늘 중공군의 포격이 심상치 않았어.
2: 지금 토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
1: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
0: 씨발 족같네 진짜. 야 참호 공사하러 가자. 씨발 진짜.
3: 네, 네.
0: 아 귀찮아서 진짜.
4: 军长要火力准备了。
0: 공사나 하자. 아, 빨리 빨리 해.
4: 아,
5: 果然如军长所料，他们上阵地来修复被炸的工事。
0: 빨리빨리 하자. 아,
5: 这正是军长想要的效果。下一轮火力覆盖，将极大地杀伤敌人步兵，为坑道部队收复阵地创造有利条件。
0: 잘좀하자啊！
5: 不谈心。
4: 是。
5: 段先锋呼叫炮兵。段先锋呼叫炮兵，我在五九七高地观察到，敌人正在加固阵地，

0: 아주 좋은 거다. 106.7mm 박혁 보드가스트.
1: 보탄들을 가지고 돌아갔다.
2: 제너럴. The gook has stolen the entir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property. We need to crucify them all.
3: How many shells do

0: 军长，李德生提前两小时对537.7发起总攻。
1: 중공군의 공격이 앞당겨진다는 정보가 있어.
2: 걱정하지 마. 우리가 고집이 있는 거 잊었어? 그리고 미군한테 받은 포탄들이 남아돌아. 우리가 화력에서 딸릴 일은 없지. 언제든지 오라고 해.